0: 好啦好啦，你唔中意嘅，以后我唔提起啦。
1: 最好你永远都唔好提呢件事。
0: 点解啊？
1: 冇咩点解，总之你以后唔好问咁多啦。
0: 嘉烈，我系你阿妈嚟噶噃，唔通我关埋下你都唔啱嘅咩？
1: 我都咁大个啦，使乜你关心啊？
0: 你呢句说话真系太伤我心。
1: 对唔住啊妈，我系冇意，我翻入房休息。
0: 嘉烈个人真系变咗。